人家刚才讲啊给他建筑穷你现在都找不车员的我让他那个开发的下三百年没见没开发这么些个送部队照片要的部队照片拿到了呀带回去那新个的这个讲啊的开发车都都是车的哎你让这个广播都听不清的送给多的居卡里多的啊卡里搞的那样这个从没有被南区也在下些都是的我直接送往营地上呢哎那我接到你全部了呀哎你让这个送部队等你都带你算对下个哎那我算对下我没什么事带的钱都钱现在都是银巴的我的太太为你但是军人团员管呢哎你没什么电动金巴了但你以前就在巴拉说但没什么也没什么西国的没什么阿瓦的没什么古国山的蒙古亚的但俺的这些的没什么团员杂瓦的就没什么西国的下掉的你西国的应该我的真的是啊秘密在外的人真的是这每天被我们家买呀看谁开票做些广告吧路上特别少了说话的秘密在外的人真的是这每天被我们家买呀看谁开票做些广告吧路上特别少了说话的秘密在外的人真的是这每天被我们家买呀看谁开票做些广告吧路上特别少了说话的我听你这个呢电动下边才有松啊但弟弟现在退不切但是现在差不多其实媳妇什么说的就是松不切啊但得下下不着当然都空上了着的我说我的对对我的上面老人提给他空洞这些家给您不如的我的上面老人那么三节被切了这个但那么三节被切了呀这个说说他说的一斤一百斤都是银白的哎你确实你不得三百三百小瓦的但这三百三百能降哎你没三百小瓦的然后这个太阳大差不多这个没娘他我没叫我这是太阳软下来的被开心不得哎你这得拍的三十万拍摄这样子开始开始的月色的但这样子今天怕叫我打怕老住了吧今天银白银对这样子我老对不起老久啊哎西方可是一个通过环境里啊一个这样子但是一个人累要的你一个人给你吃得穷了但是我老婆得不起当然是这个朋友给我们常年给当然是没到的但都不习不习娘娘这个没到的还是开不得我们是赞助了等于八个赞助了八个刚刚习不习还是在娘巴的荣誉的也等于做但得了多个这个当那边说好了但让我那边说了这个但那就好了待不得一年他推他的但是罗松就说我那时候冬天的话呢苍白人不真切但是生个病压路马上个下去苍白人不真的代表老师了呀他给我蛋白套路呀人被塞一不要的刚才他塞了嘛是呢到这样呢他到我有那处理呀我那时候敲给你算了没有配一不要的吧这个我当扎小给算了娘中要的吧这塞不了所以这一百人的我算了没塞但是继续说那么拍继续说那么塞的就在那我感觉呢就会全部用下的但是不是的今天一百人的家什么都对不起因为不大起因为他给样的啊就是从就上给什么能行的这个拍没忘记这样的不都我呢这个说随便让上路和人数路行起来他们回去前面的他都一那样他我那时候忙我们楼开始提醒了我那时候上我楼但是我怎么样的推出的在这里人的上我楼会给我当时学生人生的团呢哎呢把寻本没被人都给把参谋老师说起来像什么刚才我让这片面马上的这个陆剧也得被迷之人了但他的你也让这推入的那里呀推面马上推把谁的这个我不管的马上呢怎么的地方呢我都担保的但怎么的你这当你下面落手那个参谋老师推把谁的就搞不起来事儿这个推把谁的就这个对呀被枪手拍摄不起来这个多啊这个中国的场面但是中国不占你女儿吧妈的这大钱呢米利亚告诉我的这个老鼠这大的团呢跟这个同志说吧妈的我按住了呀人性的这个人性是有的吧但这怎么能女生了呀带你用的哎老鼠的那边狂大米谁用不要的然后人他用了狂大米掉了吧在这一百印度上呢在这个团呢我按住陪伴我的场面给拉进钱要的啊然后就把蛋白塔罗被塞了你也可多了他过了所以上面被日本殖民你回答把他洗手啊你都洗哎你那这样的约定啊到现在社会里啊就刚才陪伴超过
다 지기 가다가 아주 남문에 와서 저한테 퓨리진데 이거 야 지 대민기 지 담망세대 안으로 지기 부디야세 안으로 텐데 다 레자세 안으로 망고지 또 안 가는 거다 배배 탈이야 나도 쳐들이 형이 집에 임발에 응 걔네도 나네 지 배배 탈이야 승부르슬라 들게서 지 쳐들이 형 탈에 돈 안 사버려 슬레시 연대 받이 샤 야오래 엔 투시스기 안데 내가 아주 아주 저보 아주 배워간다 가져서 사시하네 냐만에 나가나 시야 되게 나도 사물로 대단지 두구 님도 냥바래 난 다자 나도 담배 타 세두산에 이네 나도 사물로 남은 신세니 대단 지 뭐냐 하우스세니 뱀 김산지 민나 신세니 다 돼야지 마음을 다가라 욕을 대기라 그래서 가지 두고 가셔야 되기도 투어버려 거기서 러비 무슨 다니야다 그다음에 거시밀이 되는 거도 가지 마음으로 지 그 떠나시 개개지 그게 요아래 어 거슬레도 승아체 어다 가다 얘기 가면서 다지 에 쉐르 타네 소소소 출루메다 차대 요아래 마도 제 미리 찍어 내라 나 간다 금시 찍어 차대게 요아래 차자 안다 회사 가지 뽀 가시 미던도고 가지 돌아도 아세지 부르세지 지금 맨날도 저러마다 미 좀지 계셔야 돼. 난 해서 팀워크 그렇게 계셔야 돼. 그죠? 지 엔데 사람들 지 셔야 돼. 저 시비셔이도. 나도 뒤 거실 내가 가지 거심이지. 아 그래서 점점 담살아 연구래. 근데 거기 계셔야 돼. 미 좀지 또 계셔 년대로. 어제 뒤 해서 벌어지 계시기 위해서지. 미다도 가지 억실도 하지 돼. 샤머로 지 그냥 또 돼야 돼요. 시리즈에 맨날지 때도 시작이에요. 쳐다 리슈니 부디 퇴그 리슈니 퇴그 쳐다 자야도 댄데리스 레디이네 라리게레 카돌이야 인지 민지 야 퇴그 리슈니 안 신경 쓰이나 남배 쳐봐 인도배 중재 야 말했어 빼나 퇴그 해서 가지도 쓰고 그랬어 근데 쳐야 되게 때 내샤 리슈니 쓰다디 롱바디 나로 지용도 쓰기 미 지 가서 그래 그게 짜남 쳤다다 지 계속 쳤다다 넘주 땅다 저탄에도 스마 리슈니 쓰려는지 Chance lebih senang susu kebab susu siagi, nyalin siagi kan lain buat apa? So jadi ini, kadang cik kadang cik kagak ada di rujuk tuan ni, tapi cik urusan tu, kalau macam saya kaji tu, nang beri cik cuma tu aku kerja susu cakap dia ni, ini esok tu apa? Jadi kan, jadi kan, jangan kaji kaji tu, jangan saya kau cung, entu sih segini, apa sahaja, entah mana tu istilah, tu cik. 三界行动必定会有人如果那么大行动却不能说得到老三这边行也能执行这边当然下边就接到那个法度这边说你要是说我请你哦都是交往更多亚大那么的甜蜜切记带了龙就就杀到龙就也得到是想给国王用多少财迷人的饺子带了人家中多了不是大公的对说这些三大龙马人家打给天边没忘的信息东西用作特别的上面要被天地被多些天天给到准备给不能确实能学校没事

메세 하마 런다 제여딩 랍총나니 고숨 남결답이 사람라 로장데 대달르 뉘베 마저장 삼람 포에 명안디라니 강도 지도지 로에 재종 예발도 제거반디니 랑지 랑라 미슈여 권에 치면 되놈 상부는 제니 처럼 마쳐외 탑시 남아지 개부다부 니다불라 배자 장정 예발도 거외 니니 랑게 메시지게 된다 딕바당 동에 땅에는 전반 매배 토는 손절 제배 응유당 요노로 동줄망 부린당 내장 세세를 하베 캐널 상보 랑라 규주수 남양 루미시베 토는 캐도 파바시래 대다르 삼남포여 사제 대양 남지 자여 멍시 잡심당 인중대 삼바 남아식 원도 조거바이 나남지 사제 대남 원도 전모 남장기 토네 전거바데 상하지 남지 코당 주지식래 대양 포화라 똥에 재중에 봐도 참고바 레마도 랑샘 어동 외기 공부는 남바진 여신 양와 팔라케 폴라케 더부대 자우먼 양동 카세와 더부낭 곰대 희극당 폐기 권에 공도 빠르게 미국 대담지 득대매 빼나 신도 코라라 신대연라 넘 참고바 딸 포화라야 똥에 재주 참고 제달 신대연라 개세와 지금마상 나양 신대대대라도 뉴주 특별 자와 재민이바 딸 더봉안에 지금 마상 나양 사람지 뉴제 그주 치마치신 식천가와래 더봉안에 까부 사변주 더 면남지 더 남바라 순신배 더 펜배 더 권배 더 제가이 대다기 닝부 자세와 수험 마치양 치인닝주 잡시 슈바이나 랑라 왕외 교노르 크구 롱주 강나 여바남 세바당 차신방네 대다 랑신 제도당 제배 계속 인재 수민의 창신자원의 봉화당 대신 코웨 출신의 삼모 동신배 권의 년당 년제 강라양 창신방대 마다 니난게 나셔 도배 인중 죄마친 전시급안디 까부사빈기 도배 랑주기 탐지던 동반은 소를 취득성 라마 경고를 하소지 쟁을 랍단주련바다 마다량 천주 난주당 연라준기 최고준기 권의 또시상회 샤둠 내도 개화식 제대 강달 다진진의 동해군기 중사를 삼네 런진당기 유니아 봉샘된바대 남바라 신심에 도브리 양자비유 잠주치네 제단 중화달 초승기 구송토 연대인 티내단 제배 자강지 르흥준식 사모당대 니지바두승기 잠내 체럽군도 라마자와 세단 제바 남래 시엔도 레사메인야베 롤링기지 권해 투지귀신 소환대바대 면남기 도브리 죄당 내가부군도 런주 딕동당 남양 만제바 세대당 세력 치마춘도 남사배 러버를 모셔 남바숨는 냠내 자신 라마이에도 예매도 권배권에 주 최신 저어를 민벌 차회 자냠배권에 펜바동 와지 펜배 떠버리 대달을 홍도 매바다를 잠리지 전주지 샘소 산란는 러로제 니버 칸드 권벌 채바지 권배 떠버리 대달을 떠봉아 창회권에 포회 냠내지 전도도 개화식 중화이나 마타께와 제만티니 렌지 냐송도 미동와 깨네 공마를 포와라 태섬 남이 안 먹을 것이래 대다로 공수달 안주 대댕톱디 농아손디지 람상제 내정 중얼 가원 디더보단 제외 뒤들 로람징 타섬기 명감당 삼배 냠린제진바 타야바식 제주여바네 마타 마타량 뒤타메시 네발도 로제 느버젠주지 권해 지섭 제주니니 하장기 개체와 인배 랑리 개념 남네 내가 토요순 잡을 휴식 소화 딥주 나서

럽도 스 다야 타 옴 반자 디야 아와 부탄네 소하 다나 현지 듀즘 개외촉 방미 멀리 직도 듀베투 자주 라마 제와 세제기 세미 투기 공바 용조쇼